당신이 쓰는 소설이야? 아니, 소설이 될지도 모르지. 상속 시스템을 조롱하더니 이젠 당신이 아버지처럼 행동하네. 맞아.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게 끔찍했지. 혁명 같았어. 사람들이 그러더라. 당신은 깔고 앉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난 기댈 사람을 원했던 거고. 우린 함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서로에게 기댄 적이 없었어.

빠른 몸짓, 발 하나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박자가 맞지 않는다. 놀라서 헐떡이는 손, 잘못된 움직임, 평범한 일상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마지막.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선택해. 2차적인 사건을 설명하느라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 조연이 주연이 돼버린 거지. 선택해. 얼마 받을 수 있어? 선택하지 않을 거야. 선택하지 않을 거야. 싫어. 선택하지 않을 거야.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세상의 끝을 보라고 했다. 항상, 매 순간, 어디서든지 저 먼 곳까지 펼쳐진 것을. 그게 좋다고 혼자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렵다. 엄청나게 어렵다. 노트 좀 해줄래요? 나 자신을 바쁘게 하기 위해 그것을 만든다. 내가 강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있었다면 그것을 만들지 않았겠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것은 실종과 비슷하다.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지는 것. 몸이 먼저 이상한 징후를 감지한다. 수상한 감각. 이후 그것에 대해 뱉는다. 침묵이 그것을 둘러싸고 그것은 탄생한다. 요즘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생각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걸 두려워하는 거지. 날 도와줄 거지? 영웅이 누구냐고 물었다. 너는 몇몇을 나열했고 그들은 모두 패배자들이다. 너는 그들의 헛소리에 여태 속은 것이다. 영웅은 없다. 승자도 없다. 성자도 천재도 없다. 돈놀이, 게임을 계속하려는 속임수와 동화일 뿐. 지겨운 키워드 놀이뿐. 다들 버티려고 애쓴다. 행운을 잡으려고. 관련 없는 이미지와 소리, 언어가 몸을 섞는다. 기형적인 상속. 지옥에나 가버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독립적인 사람은 없어. 독립적인 것은 은행뿐이야. 근데 은행들은 킬러들이야. 이리 와. 겁먹지 말고. 우린 킬러가 아니야. 누군가는 고통스럽게 죽을지도 모른다. 아름다움은 견딜 수 있는 공포의 시작일 뿐이다. 돈이 좀 필요해. 친구 몇 명과 배를 만들고 있었는데 돈이 모자랐어. 아직 돛도 못 샀다고. 보석상을 털려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친구들은 감옥에 있어. 내가 걔들을 도와야 해. 봄의 끝자락이었다. 차를 몰아 해변으로 갔다. 갈매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녔다. 70 넘은 할머니가 벤츠에 앉아 몇 년 전 남편이 남긴 유산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우린 산책을 하다가 바위 그늘 아래 누웠다. 맥주를 마시고 서로를 끌어안고 한 시간쯤 잤다.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좋았다. 욕망에 긴장감이 없이 잠드는 것. 우린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나와 살고 싶은지.